0: 별 말씀을요, 어머니. 맨날 준비한테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빨래도 해주시고 저희가 죄송하죠. 감사합니다.
1: 참 좋은 총각이네. 딸 있으면 총각한테 시집 보내야겠어. 이따가 너 만들어줄게.
0: 감사합니다.
2: 부대령 진지지고
3: 좋아.
4: 어머니 죄송해요. 복귀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집이 튼튼하니까 걱정 말고 편히 계세요. 가겠습니다.
2: 不是休整两个月吗？怎么又紧急救？废话，
1: 지원금 돈 모 또 묵고 가요.
0: 어머니 전쟁이 이기고 돌아와 다시 먹을게요.
5: 突破三八线，哪怕跨过去一步也是胜利。所以啊，这第一站至关重要。彭总点将39军116师。 来突破临津江，你觉得怎么样？116师可是号称猛打猛冲猛追的三猛部队啊！入朝以来，他的表现同样可圈可点。云山击败美七师，第二次战役又打垮了美第25师，硬碰硬，连克美军两大主力，当之无愧的王牌师。荣臻同志，命令东北军区。 务必尽最大努力，用最快的速度补给前线，粮草弹药，不惜一切代价运到朝鲜。
6: 好的，主席。